맨날 따바네 공어라매예 어이분 씨 답이 와리기 때 이만가요 보라이도 원아 아 우리 아래는 본도 원아 고나맹아 데이터 공어라매 롱롱옷 나빼면 어때베테베게인데 대대는 매당 맨대로니 가리기 롱롱 아이래나 아니고리기 때 답이 꼬라 우리 내리네 이만해 따오라이엠 롱롱옷이 매당

네. 로시 떼어마 메꾸나나 아 야가로 고이라라 나라다이야 메오리 FM 89 아이 와부이 메와 데메니 싱가이나 건데야와 워와 아 맨남 따바네 고응오라메이 게이 에테이메탄 스웨이 코스테 야카타노다 이부킨 테레이탄 데에테 응오랑 아야레 스나 번와키나 고메레이탄 나라카타와나 와이오나 고임 이나난 데니 기란 나라다이야 요니가로 고아테야와 워와 마네테 타이레나 게이리카 키메이라리켐 키야네 메가 로나키 아레 무이네 이런데 에도 와레 타르마니 피타키 아예레나 아가니 공간 내니 기란나 거우리네리네 아케 나테 이메토네 가고 그레이고 아 니가나 고라와 가노안 암가이나 아이요 스나가니야 가인데 데 아빠 싱아스 메고나야